0: 아메리키 담자랑가 위 샵출 페이지 예랑가 아메리키 와르지 조금 제토 데 럭트르션 스모 지요서레 자디 바바디가 아메리키 와르라 짐물음 덴종 고르지 가나둔라 랜데 쿱샤지레 나치 남진의 짐물 쉐브진이 와장아 흐뜸물럭 바시글라 아메리키 조금 제티 토지 담자랑가 위고 니 잔질랑진 제 응거출 페이비 나치 정 조금 제티 나다 킬림시비 담자 럭런다 타르마세스레 Qanitsilik sarwa gangrung yo milindra kubu jali baba digib shagiri. Nga tsi jakibla sonchub shepa li qajin mungir qanitsilik sarwa mesiri. Kiptandunu, Amerikib zanzil rangzinji ngarchula jimri jang tomasili. Qati kotsi ulorigdan biguni tachul jigzi qajanba qdamsib shagi. Yilinga Amerikib zanzil shafchula ririn taqchiga dar golin rungi yinsiri.
1: Archiri sachim chamkhangi tsi jubjil nyan adandi tsi nyinyin pilwi jemang tikhanggan demkun jingdi chabjig shiba tang. Sanzin tang marig jangjul thapshugla lini zhivjya tang adang chujja lini goshchig thubdi ang tang puru jiriyosir. Archiri sachim chamkhanggu yunjang asi lawi yinyin dar saranjir rukbul tsukundi tang shajir jayung tia gerchigin demku ayun hankhanggi thumin jingdi chabjig shiji sachim chamkhanggi shibshir shiba yin. Jigandri lingwa ba tarna, marga mangsu nandri la lini dunzhi thumni nga nipa inba tang mangubi thapshuk la lini ngatrik thumni nga sambar niyo sir.
0: Pakistanji zonli shaba zaga tsi jibdanyin nabshagir. Pakistanji mamchin chobdana thonli gata la ranga tunggurbi khu chenpo yo jang. Pakistan tang zhungko shukni ji chabkong di nyamdi jesabda tang na shukni ji huamjur vretak ngarli jetumtak tongta parmasila. 중국은 파키스탄지 화암주로 완침지 비슨 토인 페이지를 건들어 동투부서래. 샤바즈가 년들에 아자사 이스 탐보니디비 파키스탄 땅에 중국이 캘리와르지 릉아통 전소당 단도네. 파키스탄 땅에 중국 자급니지 릉아통관지 만지 땅에 고문 돈지래. 시제링이 럭스 소차공지 냠디 제스부터 동기 바당에. 파키스탄 사근이 릉그 만지 돈리지 돈치니 밤 돈덕시니. 사디 화암주름 페이지 라르곤덕급 제기사래 파키스탄지 종디 우조디 등 통치지 아무슬 리르고바 아흐 타르한 집샹글디 등 시청급급 제기래 파키스탄지 만지지 르제차 멍체와 낭진 쉐브진이 올라 멍흐르 만지 우조디 람코비 르제차 우자치 르급제쯤 낭진 쉐브진이 올라 종기 르가 동당 르그즐레 냠용지 리 파키스탄지 우조춘니 왕옥슬지 제적다 송바당 Nangzhin kondur tenbi nangzili jenyong ten zhubzini wala. Kondun rjimtili jim torndag dang yosari. Nyanku namba, ditsuk ghanga tangdi shukbiq sanjir shansim dan ninjogu. Lensindaga zomzhig ba nyangshim cerangdang, zomzhig gankarwa zonim cerangdang huabtinja. Starkilwa dorji cerang, jeshib darkilwa ganzhig cerangdang zonim rinchinag niyin. Nga
2: tsor jin chiban ne? Tamakni yinbi. Dierjin ji cui chunni, kongkab dozim shungzi. Angi si pami zhongla shenni camzhe deng sisha shajir gomgidla. Pamar zhenlin jihdeng ji tab damba ne. Nam yung senkum mchig bar, yarub cedin ji vachichi shajidi yin.
3: Алшсон штомби газгышнын мали ба. Жавшин чарви ом цараш тугжулжен.
4: Каланг кырштоки хавин чумурбыкын. Момбрыхсалви адунгымдарынен.
5: Хешкрмелун.

0: 呀，要么落下蓝江森林呀，大人们就把努力的写呀，过了钱不加金针把的写呀，大地为什么你送我的来呀？呀，当妈的们个隆重的些呀，呀，爹什么都走偷懒的笑呀，喝了苦奶奶别的吃的辣呀，呀，妈苦了懒的娃的没了，
1: 喝了他老弟，儿子请十多顿粥干个，我隆重他们就拉个了他老奶奶。탐지 기세나 다 다탕 어제오가 튼다 거든거리 다코 컨트롤아 스템 쪽 채노가 참마가 장샤마타 카르고 다탕지 니 스카와 갈론친 가남트 가로세 주다 장군이 야라는 걸 안다랭가

동스크르 그 사건 대신 마왔던 차 삼성 밥절에 조정 고르트 양급 제니 고르트 양급 녀스 마티 피앙그 사건 대신 마왔던 차 삼성 밥절에 조정 고르트 양급 직니니 고르트 양급 녀가와티 후투 사건 대남 통화던 차 삼성 밥절에 조정 고르트 양급 그니 고르트 양급 녀지와티 민흐그 사건 대신 마왔던 차 삼성 밥절에 조정 고르트 양급 제트니 고르트 양급 녀게와티 과롱그 사건 대신 마왔던 차 삼성 밥절에 조정 고르트 양급 제니 고르트 양급 녀지와티 슝화그 사건 대남 통화던 샤르산 숨밥 제레 도동 고르트 양급 중앙에 고르트 양급 니르질와티

0: 而个黑三万万万村特别，大同街人村都下不去了。当个张镇的这个业库的当个，黑这个娘们子中去了，历史的业库主席这边人们全部什么街都去就地皮有了。山东郎朝这个业库的当个，山东这个业库主村做过，张家江街内这个开地当个，山东乡亲的这个地历史村做过当个，山东乡亲的人口业库村做过。
1: 乡亲的业库的历史村做过，历史的业库的严格做把做过，历史的业库的严格做把做过，历史的个这个是安克罗瓦做把当娘们参照着从你，乡亲比人难把当个，比那个团空困顿些有了。大东北区中安人，从你乡亲等你等个路子做这不等，从你历史的比咱的路能给俺这不些比，你东你这个路可能路困前面才吃通这个吧，咱通你路子先过上。 真正的娘们等啊，冷叔多的么这个比钱去把张拓一，冷叔才了把等，拖了兄端进的拆了顿，他去见你把些把卡上的容易，切顿拖这些。张拓一立顿马不能混进，年可是大黑脚把等，端进的胸口，你就个人硬阿冷点了吧？端进的胸肌得个他的用这个些把子，说我森林过三代，拆了顿他去等啊，冷叔来卡他人家里为，你给三叔，一人当别个你拖不起些呢。 雷顿克个层面，只梦见看喷了，从中单步些给些难受些。连这个连住的灯，俺最怕灯。马上进去，随即冷说的，俺特别觉悔这个你等送这些呢，他们个端得个那些么可的灯，下去了俺来对你存证。因喷的开冷机，玩的这么什么的，冷说的来对他做了些特别，说的东西呢，俺是懂的。做不些个历史了不？ 第二不是比冷叔来卡顿家里为单次空的车本车顿些，人用车车能打动扎土的财顿等盘子车位过呢，一冷一时特殊下件呢，冷叔见第二多更过些比，门人一把等，扎土的那拉开声单步过呢，冷叔见车顿冷得留下件呢，年卡人不如我过些比，个个在用比。
0: 也去历史了呗，拖了兄端进的特殊的隐藏灯，阿冷说见年卡才劲，俺这不过桥边些，这不空洞些给些墩。从我上亲家中去的灯，可是所属立空灯，上亲太多点，这有了立刻，上亲空多点，拖了木不成灯，上亲家多的么些比开了几间，历史了把，全都没东西个灯，这家日子一，拆拆了年把灯的。
2: 你那么从我上亲的，让兄弟们都看灯啊。 而且，可把让兄弟们做的看个，娘们做的个过年，经过了些别，弟们做的看个参谋，我拉看个弟们的几位，我怎么在过当个？我拉看个，多跟托根个厕所当个，送出去我就都能明白，俺也可不认同的。而且，可把让兄弟们做的看的，别个咱们，当地些给我拉看个弟们的几位，我就都都晓得，第二大，这个让别人拉，我们那村红姐小小这种个，讨论么家家把当个。 托根格尔健康么？他们就老不晓得。乡亲的各位，这里娘们的，而看到了南木东街的印象啊。谁给出了点子的看到伢子个些位，马会当啊，而你这些伢子，前顿参这个差不多了，他们村做个，平村做个，别，电视不晓得。多跟托根格，让兄儿给村当啊，健康可这个前顿团空啊，送出不接了么？多送针织机不晓用的，我们不晓得。托根格尔健康么？他们家差不多了，就说顿那个杂技可不晓得。 时间可么欢迎的，去没什么事，什么不些。学习英语，从我们国土某个方丈的用为，哪个群体，米人家可不让上天主的坑个，哪个群当个，当龙娃当娘的，嘎达个这个当当差不多些的。阿拉个当个娘个个老，你们托根个我当我，米让上看，哪只个当个，而妈们这咋什么用了，从出不些比，他什么从不些把当个。大大企业干部是托不进比，人家们真的个了，我拉坑个差不多了吧。 李先生讲英语是从你，阿庆刚就不接，高中他们就不得领学费，可啥子么不学等，伢们就留下了。伢们个我托根儿健康送出去，没什么个了费，他们就留下不麻子了。参这个什么这个，小娃这么看当个，从后来陆续不学费，留下了吧？啥可了你接，哪个就听么说，今多跟托根儿健康送出去过日子，真多年给伢们都不着呢，就作用机。 擦过的那个什么劲儿，健康了送出不些比，他们个那些当儿都很记得不得。
1: 一冷天就接着我带那一冷个青铜锅吃，目前他把还没捏一次就一年三只半年时间。 아메리카 쇼지 이런 거 선진 버고비 조금 제터 탕망으로 잠글 시바디 아메리키 선진지 망뜨 고바데는 렌탕 메바당 님을 임바라 주시실 무제 답아 입세지 이런 땅 아메리키 와르죠 조금 제토 영치르 돌릭 테브킹 디 잔힐 땅 응데 마랑리 알루샤 주지지 아메리킨 더 힌진 땅땅 르글은 트위지 칸데트 메비 크그직 임바 영치르 댕흥시오세르 무제 답아이 난지단돈 아메리키아 마그틱 롱지시지 렌돌 한리 첨부 동이바등 이능 머멍 등 고글 답슈고지 아메리카르 제테미비 답샤 사무 정이 인세르 무제 답아이 사적능 자적시든 이능 능클지 텐들라 송중 등 차지 젠가바 미브르시디 카틀 등 트그출 미브르시 이세르
2: 아메리게 마콩거 종영 아마치 큰거 지 조브질니나 자토터 소미급이 니브데 한샤다르나 아메리카 그마그마니 라치 제브데니나 조르튼징와 콘즈 이랑근 판들당 마멀그남 진자굴 테브데 제름데 코레 흑사적는 샤지레 다른 아메리카 그마그마치기 탕디 인자굴 토데 가르송 참마데 지르와당 허자잉 아메리카 그마그마즈 조르튼지 만칸터자 니 조브지 당림시 지 만칸니 피르월레 데일리 그잠비 미 양모 포비 마르나트가 피르 리그니스르 요즈레 대나 아메리카당 이런게 니디진 최초종이 천라 아메리카 쇼지 통당보라 아메리카 검홍거 커미그니 칠리 차브르고시 바리
1: 팔레스탄 전통큰거 지조빌닌르 바다나 이스르지 먹홍기닌 데르자샤 사케제 데클레니라 와르능 잡글우시데 마젤 젠람데 허리요 이스르지 먹홍기 디탈 난쟁다미 자샤 사케제 툴르튼 데크기 지조빌닌르 비르정다나 니퉁 니르가루다 저버 자시 퇴출 참조비 디름당비 딘튼 니든데 제르바니종 에스르지 마홍기 자샤 사크데 벨비 샤출리 마스통 시기당 아자당 시브지 젠남데 코르와당 마스통 스음당 아덴갸당 아덴라 아미포욜
2: 아메리카 마홍거 종영 아마치 컹거 치 조브질니나 제츠금제비 냔주르 당당 사르그 베니샤지레 아메리카 마홍거 아메리키 카르슈그제 디출 치 조브질니엔제 쳇수 조브지가 당 Yilangla kurqsarwi warnang jagulshin ko tsamde yilangga khormuzum chongga qam chotuk chenjinlan jekilshebi niwa ngarli nyamshin taqtong ge parmazle jugnir ge go ne yisla qsarji songchu ba maqongla chapaq chogi sare
1: yilang thas ne mu chentong khang ga chi jog jin nin ra ba da na yilang yisla sarji nyen song ra khki nyen ter sa jog pe de khwit tang ba lin jor din ji ja amerika mgbin mangur champab tang wa chap jog si sare sa jog li she jir Америки махунги ци чевден нинчен жабгу ла голын төчел илин исенин сарджи нен сунры кыгы мэмэ намчы тэң парында сугкуни кэвэ тэйя эха мэти тэкрюби Америки Америки мэгти барзи кондун тэка тэң балинджа сихэ иси тамзын намчы сигди сакэлла чампэв тэңвар масэл балинджа чатын жэтэн хтэни хэгдорвари тэли жэна илин цомэгэ тамзын намчы дарун кэвэ тэрюби чатын хтэни хэгдорвари
2: 2014년 아메리키 담자랑가비 샤프출 페이지 예랑가 아메리키 와르지 조금제 토데 럭트르션 스무지가 요서레 자디 바바디가 아메리키 와르라 짐블음 덴종 고르지 가나둔라 랜데 쿱샤지레 나치 남진의 짐블 쉐브진이 와장아 흐뜸물럭 바시가라 아메리키 조금 업제티 토지 담자랑가비 고니 잔질랑진제 응거출 페이비 나치 정 조금 업제티 나타 킬림시비 담자 럭런타 타르마세스레 Qanitsilq sarwa qanrung yo milindra qib jali papa tigib shajir. Ngatsi jakibla sonchub shepa li qajin mungir qanitsilq sarwa mesir. Kiptandun, Ameriki zanzil ramzinji ngarchula jimri jeng tomasil. Qati kotsi ulorigdan bigoni tachul jigzi qajanbaq damsib shegi. Yilinga Ameriki zanzil shafchulari rin taqchigadar golin chongi yinsir.
1: Archiri sachim chimkhungi chi jubjil nyan adandi chi nyi nyan pilwi jemang chi khunggan demkun jingdi chabzhig shibatang. Sanzin tang marik jangzul tapshuk la lini zhibjia tang adan chujia lini goshchik thubdi ang tang puru jiryo ser. Archari sachum chumkhang yunjang asi lawi yinyan dar sarnjir

0: 中国政府帕克斯坦籍华民族王清杰彼此同意批准了甘德勒东特布斯勒。下半则个年头，加沙伊斯坦布尼的为帕克斯坦党个中国权力瓦尔杰人个同政策党担当了。帕克斯坦党个中国加克文尼杰人个同款及满籍党个国民团结了，是今年六十多家关键年底结束的同期罢党个。 파키스탄 사가니랑 그 만지 톤리지 톤치니 밤 톤덕시니 사디 황준 페이지 라롱덕시기서레 파키스탄지 종디 조디 등 톤치리지 아무슬리로바 아흐 타르 한지 샹글디 당 샤츠금 바쿠샤지레 파키스탄지 만지지 르제차 멍체와 낭진 쉐브니올라 멍을 만지 조디 랑코비 르제차 우자치 르급제쯤 낭진 쉐브니올라 종기 이런 거 똥당아 럭즈레
1: 娘娘姐离帕克斯坦籍若真尼王王室里级接着的从发当的，囊真的困难的电笔，囊子里坚硬的着急的我了，困顿的人特里金团子个当要死了。娘困难吧，这出个很个通的，小别三级的选什么的你就，连城的个总这个把娘什么才让当的，总真干个了我所能才让当的划分家，大个了我多几才让的，这就大个了我俺这个才让当的所能么人情的个你人呢。
2: 나처럼 튼치반네 담아그니임비 디어진지 최초니 콩급의 도짐송지 항이스 파미종라신니 참제등 스시샤지르 곰기들라 파머르 전렌제등지 탑담반네 남영 생큼 맞추버 야르브 차된지 외치지샤지디인

0: ومي بيكر تغبا سوچي ليلا جيجندي وما زونتا يونوي غنبو بامان تنليغ حاجن يل سنبينغن نيبشاجر
1: نور جاسا زوري نوري قرده يغا زوني كي يونبا تي قرمو تسم سودي زوري تا تا باجا تسوپار نوشي پدو توشي نيكتا ديز باوري
0: نيوي لوندنگر Sikali tuanzi la chungri rinkung mawa deng shirin chunga yilm guanba suje ga kagdang chaliyo bi taayi bi zatang da ni marib ni marib war danur lisim ge mgijin jimkhan ayangsa shakirin da nil cae suki sungwi nrugba namlan chunna. Dadawi keli khiki rinkung tuanbu shinde oma darib shiba na kochi dito charwar jiriyo. Agadi jenkham sikali tuanlin peji caayu gongsi ngan karwa
1: 아양출어린친집샤제르
0: 나가체 중 체르 세일닐 취 당아야 영덕비 서치제 네틀어 오중어 가디 땡금식리 톤림 페이지 차요 공사라 로리니 로지르 페이지 중데 산이 멍속제 용분 받는 등 로림 페이지 속제 달 네바 라르 톤진요 세일닐 취 톤림 페이지 주가 주정 근가 세는 급샤지르
2: 먼저 가디 아 공사 되는 아랑서 신이 취기 아 제니기 조례 길레지리 진짜선들이 디메깅 알아두기 아 자자 피게드 당교요리 대난 자지나 알아두 생이주 최용을 자자나 알아두 직규기 아 냠례에 원의 자지나 아 녀절학 잠지다 아 배자진다 닌기 아 용방 원의 자지나 취 아 조동 제절학 좀 중대와 대난에야 망조래마 아 오메링 바이 내자 디메기 레미카자 위내자 디제 취 나동 십제 십주학 좀 마 망조래야 십주 제어마세 아 미자 아 지찬의 자지나 아 시동 앞에 아, 지 레슈투바. 아, 디토네 차지는 아란족이 아, 조례 피지 이내자, 경감 송교 이내자, 상종 다르비 이내자. 아, 디토려야. 멍시야고 빈투제야, 누구 야고 튼유스.
0: 오중어 가디 옛킴 식리 돈림 페이지 차이 공세이. 서지제 괜찮 땅 실리제 돈콩 송지잖아미. 등럽쟁게 식리 돈림 페이지라 근들 땅아디. 녹바 멍쪽라 시글리라디니 시긴지르케 람다 쵸타버 이치 요버시요
3: 냥크남바 디츠쩨응게 다탕게 긍종 세르섬린친 동섬다닌조 린친디 좀디그바 콘타르강질등 좀링간 크르와 소눔 제릉등 화프드느자 소모실 다르클와 도르지 세릉 시치부 다르클와 응쩨그 세릉등 손므른 칭긴 화프드냐 등 링젠 로마니 긴돈젠 시바인 다데무시

야다시신담제 야나충 지적서 때나 대릉너자 빠승근이 모래라 리자 빠승근이 뭔데 전용지나영 나충 시비에가 틀린슨데 타통색근이 모래 레 다든담나 대릉그 타통그 린슨데가 고름그 졸라시기다 등이 어른거 릉근 전통등 스탄 파시기 타근 전통 음지들이 자득시여 큰거 좁어 총총율 그때 유나티 다스타니니 중다 땅이 자득즈가 역화즈게 좋아진거리와 인고 린슨 타통큰거 가브랑정 특거든 찍득슴 니르거슴든 나릉아땅 특거든 찍득슴 니르거슴든 특인 린슨 타통거 시끌음나 린슨딘 돈슴바 아치 노르소근 카르진다 조보 총총치 가브라그율 야 되나 토마라 지금 되는 거 잡아 승인 거 나 충실히 같이 대통 린슨 되는 능튼 도티가 군이 오초지게 주일 되는 거 린슨 되는 아영 하신다 좋게 등질 거 참바 등 티바 가시 거 참바 르비 가르콘 거 참바지 참바 정옥슴 거득시 유일 되는 거 좋게 등질 거 참바 정옥 되는 아 정옥 거 능튼 거 런스 거 능니 조보 청청 용 거 헬마 거득시 요 나 거 실라 동무 인지나 토브지마 청청 단슨 강무 거 능노 거 ᱛᱚᱠ ᱪᱷᱩᱝ ᱪᱷᱩᱝ ᱥᱮ ᱱᱤᱥᱞᱤᱱ ᱦᱮᱢᱚᱡᱜᱤᱱ ᱤᱱᱤ ᱟᱥᱮ ᱠᱚᱫᱚ ᱭᱟ ᱦᱟᱞᱮ ᱟᱥᱮ ᱠᱚᱛᱟᱞᱟ ᱥᱮ ᱠᱤᱴᱷᱩᱱᱤᱛᱟ ᱠᱟᱱᱫᱩ ᱥᱤᱝ ᱡᱤᱱᱤᱝ ᱥᱤᱪᱩᱝ ᱠᱷᱩᱝᱜᱟ ᱯᱷᱚᱞᱴᱚᱠ ᱪᱷᱩᱝ ᱪᱷᱩᱝ ᱥᱮ ᱧᱟᱢᱱᱤ ᱤᱱᱚᱜᱟ ᱡᱤᱜᱢᱤ ᱥᱴᱚᱞᱟ ᱥᱮ ᱱᱤᱥᱞᱤᱱ ᱦᱮᱢᱚᱡᱜᱤᱱ ᱠᱚᱫᱤᱠ ᱥᱤᱭᱚᱞ Я типа гарчик гэ самба чмөндэг нэнга ардинчик гэр тамхысмал хөвжүн дан тэг түни дэрэн ачиг топо чмчүнцо нямчлэжо жадгшио ног штамжил инжина арган чөба цэрнлэг жирсаннын заби гарцум чөтэ дава дөмасэр гоног ритимдэг нэнни цэк сүнжисэни штамжи зүшэжэйин тэгэнчни топо чмчүнцэфэн ног штамжик гэ түни ལྷོབྲག ཆུང དའི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ᱛᱮ ᱛᱤᱥᱩᱠ ᱠᱤᱱᱫᱟᱝ ᱥᱩᱱᱟ ᱛᱮᱨᱤᱝ ᱛᱤᱯᱟ ᱜᱟᱥᱪᱤᱞ ᱱᱫᱟᱜ ᱱᱟᱝᱟ ᱟᱝᱟ ᱥᱮᱢᱟᱛ ᱛᱮ ᱯᱷᱚᱨᱡᱚᱜ ᱪᱷᱩᱝ ᱪᱷᱩᱝ ᱪᱤᱯᱥᱮ ᱱᱩᱜᱮ ᱥᱛᱟᱢ ᱠᱩᱭ ᱜᱮ ᱴᱷᱚᱱᱤ ᱭᱤᱝ ᱥᱛᱟᱢ ᱠᱩᱭ ᱨᱮᱱᱤ ᱡᱟᱜᱟ ᱧᱮᱱᱡᱩ ᱭᱮᱞᱟ ᱥᱟᱢᱵᱟ ᱥᱟᱢᱵᱟ ᱤᱧᱡᱤᱱᱟ ᱨᱤᱜᱯᱤ ᱠᱟᱨᱠᱷᱩᱝ ᱜᱮ ᱥᱟᱢᱵᱟ ᱪᱷᱩᱝᱚᱱᱫᱮ ᱛᱮᱨᱤᱝ ᱜᱮ ᱨᱤᱜᱯᱤ ᱠᱟᱨᱠᱷᱩᱝ ᱜᱮ ᱥᱟᱢᱵᱟ ᱪᱷᱩᱝᱚᱱᱫᱮ ᱱᱟᱝᱟ ᱛᱚᱡᱚᱜ ᱪᱷᱩᱝ ᱪᱷᱩᱝ ᱪᱚ ᱭᱚᱝᱱᱟ ᱱᱟ ᱪᱷᱩᱝ ᱥᱤᱵᱟ ᱪᱚᱜ ᱜᱟᱭᱟᱱᱱᱤᱝ ᱜᱟᱥ ᱠᱟᱯᱠᱟ ᱟᱫᱮᱱᱡᱤᱠ ᱛᱷᱟᱱᱤ ᱥᱩᱜ ᱠᱟᱝᱛᱟᱜᱞᱟ ᱧᱟᱢᱡᱚᱜ ᱥᱟᱜᱚᱱᱤᱱᱟ ᱛᱮᱜ ᱠᱚᱨᱜᱟ ᱦᱤᱥᱟᱡᱜᱟ ᱛᱷᱩᱝᱥᱤᱝ ᱚᱴᱚ ᱥᱟᱡᱤᱭᱮᱱ ᱭᱟᱴᱚᱯᱚ ᱪᱷᱩᱝ ᱪᱷᱩᱝ ᱪᱚ ᱛᱤᱨᱤᱝ ᱜᱮ ᱡᱟᱯᱟᱥᱢᱤᱱ ᱤᱝ ᱜᱮ ᱛᱤᱥᱩ ᱠᱟᱨᱢᱟ ᱟᱯᱪᱤᱨᱤᱝ ᱜᱮ ᱱᱟ ᱪᱷᱩᱝᱥᱤᱯᱮᱨ ᱜᱟ ᱪᱷᱞᱮᱱᱥᱤᱱ ᱫᱟᱜᱟ ᱱᱚᱝᱛᱤᱱ ᱫᱚᱨᱛᱤ ᱜᱮ ᱜᱩᱱᱤ ᱚᱥᱩᱞ ᱡᱤᱱᱟ ᱠᱚᱝᱥᱞ ᱡᱤᱱᱤᱱ ᱛᱚᱵᱚ ᱪᱷᱩᱝᱪᱷᱩᱝ ᱪᱚᱜᱟ ᱞᱚᱠᱟᱛᱟᱝ ᱟᱥᱟᱢᱜᱟ ᱛᱮᱜᱟᱱ ᱪᱤᱱᱤ ᱛᱤᱨᱤᱝ ᱡᱚᱠᱤ ᱴᱤᱝᱡᱤᱨ ᱜᱮ ᱪᱷᱟᱢᱵᱟ ᱛᱟᱝ ᱛᱤᱯᱟ ᱜᱟᱨᱪᱤ ᱜᱮ ᱪᱷᱟᱢᱵᱟ ᱠᱟᱝᱱᱩᱢ ᱡᱟᱞᱤ ᱟᱨᱤᱝ ᱜᱮ ᱞᱤᱝ ᱠᱤᱱ ᱡᱮᱱᱛᱷᱟᱝ ᱩᱢ ᱠᱷᱤᱱᱛᱟᱝ ᱭᱟᱱᱟ ᱦᱟᱨᱛᱟᱢ ᱦᱟᱨᱪᱤ ᱜᱮ ᱛᱟᱠᱤᱱ ᱡᱮᱱᱛᱷᱟᱝ ᱩᱢ ᱠᱷᱤᱱᱜᱮ ᱡᱚᱯᱚ ᱪᱷᱩᱝᱪᱷᱩᱝ ᱭᱚᱱᱟ ᱦᱟᱨᱡᱤᱱ ᱛᱟ ᱞᱤᱱᱥᱤᱱ ᱛᱟᱛᱩᱝ ᱜᱟᱨ ᱠᱤᱞᱢᱞᱟ ᱯᱮᱯᱟᱨ ᱜᱟᱨᱥᱤ ᱞᱤᱱᱥᱤᱱ ᱛᱟᱛᱩᱝ ᱠᱷᱤᱱ ᱜᱮ ᱠᱟᱯᱨᱟᱝ ᱡᱟᱝ ᱛᱤᱜᱟ ᱫᱟᱱᱪᱤᱜ ᱛᱤᱜᱥᱢ ᱱᱤᱨᱜᱟ ᱥᱟᱢᱫᱟᱱ ᱱᱟᱨᱱᱟ ᱛᱟᱝ ᱛᱤᱜᱟ ᱫᱟᱱᱪᱤᱜ ᱛᱤᱜᱥᱢ ᱱᱤᱨᱜᱟ ᱥᱟᱢᱫᱟᱱ ᱛᱤᱜᱤᱭᱤᱱ

야 나충 주보서 디나 다스타 아초디는 그 나충 시비르 가츠린 쓴다가 르비 가르쿵 그 잠버시 조열 야 디나 르비 가르쿵 그 잠바 정원다가는 아 도머 아직 주보 총총 총머 가야는 그 스캅그 주보 총총 소그 덴직 그 타니 슈고 강다가 냠주가 여고니나 디타크 히샤 통즈고 오트이지인 다티 딘데 선에 온지나 다 나츠 원즈 사크크 소브자 망하즈가 아야는 당마트그리 아랑싱 그 사브당 남시 그 니츠르다나 철구당 차르체고바 다동 첨술당 최동영 유바 어르너와서 아랑숑 그 노치당 점직 그 돈진 영나 자르마 덴직소 어르먼타비 돈진 하촌 종조그 년카영 칠은 로징요 노그스젠그 아랑숑 그 날마선비 시파그 덴직등 도듬 그 간크는 마초 나충 소죽소 요니마체그 흐퍼드 나충 소죽소그 파마 남라 선영지당 하징 지와래라 김창직그 참탄등 김창식그 아데스틸데 스득튼 용고나 니버드 침득남비 아릉그 시바그 덴직그 탈라 잡잡시 기와래 최년카 헌국세 비흑골 아릉싱그 사차 망하즈가 전용지나 마친 잠짓도 유바등 다동 침술 망하즈가 영 특니노그 알짐승그 침득등 도마남비 니버드 가야는 것값스 머룽와 찌그등 희기와 비스 세르고논드 일랑 니버드 니고그 머롱와 특세르고논데 인지나 땅부 긍두드 증증등 천술 아성부 처칠사소서 나충시파 남지 철시시의 머롱와 등 아니이나 첨득근 조룩미나 소미 긍두드 냔증바 등 첨분증바 철시시의 바소잉 쉐머중 흠 증증제 동호 등 어도성터 인정 심어중 어제이나 차르와 와비스 강도터 증증터 자르머중다 안가이나 강도터 어릉거 제조소 칠리조브르 어릉닐 칠라 충머중 그때 무엇이 칠라홍나 혼라 머쇼브르 스간부스세바등 데니 증증니 바당 흥터 제와스콜라스탄디 머쇼브 바파셰파 트기나 나츠운 조클데 시초흐브 시브레 스타충 르보시디 차등 잘위 년키르글라 스타니 차등 지금 어롱하지인 공슬리 참득기 희교합자는 나치 니프르드 아르니제 시바디 긍란조위 사숙히기 디마츠그 돈득 제시크 채든 조와인 바잉 히기 다동 호마그 조루등 세루 세인 바잉 히기 시르 아릉침들로비 디출 남인 바잉 히기와릴 아신나 아랑숑거 노치 젠브링 냠죽세기데 아자치비 참득등 호마남지 아남시 니츠라 닌레리등 디츠제레 냠죽어 정호시데 차런바비캅스 흐정점라먼조아등 아절롱등 탕퉁츠스 시바치그빈니 조르먼지바 강냥등 아라쿠르 시그르스고제 닌쿠르드 시바치르먼지바
다동 얼고 치비스 갑스 시바 동우등 얼고동 소제 오더 늑다 만지버 나치 토끼 지비 년칼라 쉘르제 트세기 점틀 렌지가 고니 랑싱게 예디 소소 쇼글음 망바당 르자르와 람토바스고제 아니틀링 망노그쟁게 시바남네 칼로위 르흐뜨그땅 알랑크른 진이그메비 알랑쿨라 드그마종 팀마츠라 나충 시바남지 테트르쉐니 긍둘데 야팅 마디그셰마종 점질라 종름 속스 세모잉 세모종 상름제 얼음르당 점질라 다스뜨그질라 냠지고 종호세기 레나초 나충 시바남라 천행진아 영 가야는 그 값스 시흐터 쉐엔바당 영나 쳇터 쉐엔바 영나 자탕니 탕 영사르 긍드드 글렁크르고르와 라스과그 너모그 흥슬링 요바릴 데나 나초 나충 시바남지 니브르드 일랑이 제식라 루체니라 마손비 시비 시작다 쉐엔바 초바릴 Lu chertig la ma sun bi lo ma ge, yin chertta xue me rung wa re. Demen ta rung, sa teng de si pa si ge be, sta la xue ni, a wang gi jig na yin, nian ka qin no ge xe ng ge, na chung chuk bo ci, di xuk la, ni per de, zab zab xe gi. Ashayina, meishchunga shukne yin nga tsi zabzab shi agi di. Shzatang ji si, mingu zungu shi di, shiba nam, gandu di meishchi shi ma rung. Chamsang so si, lukchi lenjig la nyamjig zungu shi di, lukchi uashchul lakbur shi ba dang lhan di, lukkil la gandu di rig ma rung. Chama mi bir, rangnil shigba, Chimta yin adu ma zhung. Di ma cili, rangni la shikbu chimna yu bish gabsi, ma jimil la argu shi ma zhung. Zhina, gohkura qayo chilu shabi shashul nhazhu la di jinda duksun dang. Yangna, pama gan hi chika uda, di shuk la zavzib dang. Nyamchuk zungu shi giwari li. Dukhilta shibashikba gansir njur manjigbir. Dumdang chirdumsu shiansin hatsukji njigbirgla yin ngatsi ngibirta zabgi. Runga njina jalimga ngohkurgishukla yin zabgi wadi. Jathe rongshin jen je jimla jatshe je kashi ma zhung. Jimtsin ma khiwi zanyi ngshin shir ma zhung. Magir je duni dang ngshin ga sang zheng. Dachin ngzheng su gandu de ma vzhen la khisa yin njig ma zhung haril. Zhubo chung chung ci rohsi la gurmun jukba dang anyan tong la lakchi karwa. Gergin ji thobzhin dawa su je. Jalim ge, lhertil shtongtiv nha tsukhu la, zab-zab shegi. Chamdag namji, ngil shtul sangchang la, dodim lagbo shedi, shiba shigbi, zhen la khmer makirwa dang, gaisil thoma dang chamdag la. Jalim ge, gohkur ge, lhertil su tibsong na, dito de, sani je nyantuk bir nyanshe shegi waril. Tukinjina ngati sirgu tuatin tang siru la dienjika kone yung nyamjuk shagi di. Ayanangka kabsa sama nyangwi erga tang shorzin jaman masawa. Tatung gulur da mungza mungtung mshepa.
시득 폭바 등 보이는 남다 한국 정세 기와인 차위 디스 시득은 증바 등 샤무 쥬바 차치 디스 찰라 등 찰름 쥬바 샤무 등 서정 자문 다동 토르근그 뜨든 시니르 못다와 등 시름 등 정득 속라잉 잡잡샤기 어딘지나 자자당 샘큼어 대통거 꼬니 따브르 나초 무남지 카프르세브르 시비 디츠디 하장망노거 쟁거 주보총총치 카프르세브링 촌진정오시디 안연통당 자름어로스스홀라 구무툼브르 첨득남지 시파라 카다세바당 시루세바 드그르고당 영나 침질리카리와 사탕드 시츠와 등 르츠르 샹글라 시바 라스과게 샹그게 토니 시바게 아야는 그 초아데 펜슴 제초스 동제데잉 하정 갈치와레레 시비 샘컴근저도라 돈흥 르부셰기데 게슬 가친 소운 잠은 쇼나 시프르 샘컴 소소 르부르 동기브르 마슬 첨닌 조아 등 영나 Jardin la sukke, jamin sha chukarig stani jungtan jimarung. Tetang stante, jachem sasung giva jiji, posu nandin tashtung giva yin. Ayanangas gamdar, chimdak lali, yung rungas shibata, yekur jungji la chapas hujan hansil yung yuti. Kisil, shiba, yekur jungji susa chana, chimdak tang, shiba. Tātung rungi qima nanji hunla vdenjiga bjaadig pinsim tsukba shikshay gikhin. Ngonjig warsimdi, chichi shibaga vdenjigla ganlin lagbu shay giwari. Qimdigna shibi vdenjigji ngankir tangbu wayin nogir jengi, arja chibi qimdig nanji rungi shibaga qayarnangash gabgi vdenjigla shtahtog lagbu shidi shibi tsua tang. Shibi lobshung pinsim tsukbi avdenshigje ngani chepirwan duenbir ngachi ngibirde ngancha tanglimshagi.

0: Lalam tsunu xie jina da tsang di tsun da da qia zi tang ma ning ga rang ga xi yi yar nang di tsun da da ji yi li tsam ning ga gang na zi da long chul yi gu gu ndo ju gu san ba da yu jiri san bi gan hong dar chi yu jiri re zha ra ar jin deng ga rang ga ji cag dan ba ra jin deng ga kar gan chua da long chul xie tang ga la ka ni o da mu ga ji san tu gong do tu ga ma yong ni o rang rang ga di na ji ga rin do xie zi na ra zhan ba zi ga di na da mu zi ga ma rin do xie zi da yi na ma da ji ga zhan ba zi ga rin do gu ni jim tsin me ka ra gang shtar rang rang tsu nu xie jina di tsu da mu zi weh ju ga chu ni di la di zu ga chu zi ga yu ju da da ga chin zhe la a zu lhub zhung zi ga na ra lhub zhung da ga di chul chul yu chul da la kar man tang ga la ka ni ka ka si ga hui cha chi ga di na di tsu niam ga kar ga hui cha di na Tētāng tēbzhīn gā chū shāwā dēr mā gāngtāng gāngsā gā shīg nārā tēbzhīn dētā gā yāngā chū nye chīg chīg chār gō yōnū shāwā gāngsā gā shīg nārā chīg rīgīzhī yōnū cīg tām nū tōmū zūn chār zhīn dā nyām chū dā yīnā dīnā nā yāng chū lhūb jirā nyān jī gō jī yō jirī dā gā chī nā bā chīg dī nū dā yīn yā tā nī dār tā dērāng gā
1: Oui.
0: Ya khirzang chob demu.
1: Demu.
0: Ya tarta gana yo.
1: Tarta zolong na yo.
0: Riri. Lopcha yarnang shindanga?
1: Yarnang shindanga. Ngecha di nima chazi nga narjig lin tsari. Taka ta yarnang shindanga.
0: Riri. Zolong na chizgay koni?
1: Ta ngecha tawri na burun sanda tansan. Burun sanda ga jiniyang. Taka jigmanga zi atabri kukus. Taka... Nyang tiga menaji yunzahun ziga datang tiga ta nandi jaga shanjo shanjang tiga jiga cikta abjin reko no timi ga nishkam jadi
0: Riri Riri atzu chu datanga yarnangan charza chihi injiri samk tiga jirna datanga yarnanga dicundu wif jali dali chizga yendang yu chun charza jiv shena
1: Tiga tanga manda zina tiga tatama ngayi hup yang go charge ndo thoni yang rang gi go ma ti jing jing bin do ni ta ya da a ji yang mam te te jing jing do ni rang ra mer ki ta ji ri ni go a ji zon ta kon de ji jing jing de na sam ju sam lo yo ta ni nang ta te go te ge chim tang tu yi te rang ge yang ji ge phe pa mong da ta te ta te go ji jer ka kshe ji jen da ji jo rang go ji me gin ro zon te te ta ta tang ge yang na da zon sam na 그 단단히 들어니 다디 근데 이게 기가 잡지 꿈이 되게 상고된
0: 그래야 리츠 루프잖아니 지그란드 뭐 잡지게 회차라도 못디다나 소프트나네 다나 죽느래라
1: 처음이 법진아니 전에 근능 님이 야양나 소프트 아니 다탄나 죽느리 예마 선행님이 그기 법자 야지 청대 되고 법자 그 Kholitata soyang jiwun khoptun da yami taga gubda nilda diyang jiga tabi na chungdun mandung. Tandi tansayang machi agadli 단디 그 시소고 기업 중에서 사이트에 공단 그 사이 아타나 협정은 테미스카드리
0: 너지야 제지지 다니 다주 톱니르와즈 감촌이시나 공성 랑통 강당 강즈 감촌이시나라 양 나르진 어젠 밥사다른 그 고이차라 톱중글라 캄밥고가 디나 초른 김촌이시나 지금 톱친 톱마즈 감촌아 아야르근은 그 뒤춘도 치기 웨치리나 샤가랑 그 조영 지금 뭐나 치즈기 이네기는 랑그 냠뇽 땅 흩든비 오 감온도 무즈가탈 디 시그날이나 즈그 샤그 삼치기 지 냠뇽 지리 양나랑기 디 탈아직 삼츠드라도 무샤지옥
1: 그거 다테나 저팡 다테가 예 안나와지 미션다에 타초 마차지고 법중그 저분들은 현다운 참 정도니 동지지 다테가 저팡 마즈가 손나 아테가 법중아지 같이 엄마 마인 비니들은 손나요 되게 인터 다차 다른 손나 지금 무슨 정직급 법수 따라서 이제 다 킬리엔 거들 보면 뒤에 킬리엔 그런 손나 다 지금 법중 그 젠터 막 특정하죠 같이 그 다 양당 그 젠터는에 다 그 법기노네 그 다 지금 지글엔 지라서 그 당콘 그 마음 지글엔 지라서 그 티쇼와 다 지금 저분들도 그렇게 지금 그 법피에 있다네 다 인터가 아야난다 근남 진동디 다 조치되어 그리고 이제네 다 나타다는 전에 지금 다디 법중 그 논트산도 군데 누구 다 지금 고르크의 션에 다 군데인데니 지금 나나탕 그거 역시 라스과가 안체리 틀리 콘돔 되지 년톱 션에 지금 한리아 역할에 삼그 회사에나 다 우리 강아나 타용고를 그리다가 ningana nego ta di tonchi gonto ni tego ta tonchi gongo nalog de ke tego ni cha yang chi vok de ye chok tego an ta di gong di te akhu de tang na na yong chong de de te ni ni vok de ye ju gong khon de ngok chung de ne yi tego yang chi ren ban de ni ne ne go ni jing de ken na de de vok vok jong ne te ti ka to ta dang ge chi tsura de 다지 그 군대 그 법선들 법규에서 법선이 그 워크 챕터 하장 첨부도 그 당아초 머린다 담선나 지 기재랑 리탕 그 지 공급 기찬이야 지 야당만 되는데라 그 이제 걔네 지 바랍도 뭐 있다는 데 지네 그 가탕 된데 뭐 그때 지는데 텔레콘나나 버체 지는데 다다 다음 좀 걔네 지 당아초 그 법자의 나타난 중에 결국 쳇떡던 예를랑 총대디 옵티컬 매지 제일로 나 특특한 이마 직속 동안에 다태양 직사 기준한 바나 스마도 옛날 다태 나츠고 워크 아다 아 팀한 마가급 그 옵티 세팅되는 게네 다 혼나 있나 이게 최근도 알았다나 일단은 듣고 여기에는 타선 적고 근데 따라서 좀 괜찮네 지금 여기는 기어다 제 주 옵티스 그 농도도 그렇게 고고네 다티 옵티인데 그 농도도 아주 여기는 왔더니 고고는데 니아젠디 테니 겐츠기 기르긴라 가와탕아 나 타파탕 테니네 시 그가모니 겐츠기 파티 소니아티 아 시게단 타케 토홉티케 난데 잠마인 바타티 콤바 티 콘신도 소니아 시게마조
0: 녀지
1: 터티레 테베타 아 테베 터티 호브존 테베임 미스케 지금 시든라노 사치 고마즈임 손나 아처탕 단디 아 법지 법전들이 보통 로드 단다지 보나 그 침마탕 산중은 계라 전용 되나 그 예 통선에 그 다른 게 이미 인간커 아이모 랑 그 돈다 처비에 나랑 그 드버 탔다 주는데 시 같이 등지
0: 리 리야더니 참더니 다 저런 김 손이 지나 톱친 로름스 바리 다티와르크 사튼 소르크 хойча камманг тимнг юучэр даркво чүвчэр навчи чани жил хавжэг хойчанд дангтлу икуни хани жи хойлгон жикуни эсэк тагуни атамго мэсэк тизгэри ти танаа жи хойлг го нёнчрз ячинян кна банямчлина
1: ой насттэга тафэл лэгэн тэнэ чтан нүпча бүкди тацу мачва жи на нацун гүшгэ атамго лог нэрхэ лэгэн чисмэн нам гэлэндэ тэгэ ди ди нянтын мунд чинэла а ачиктэм корэн гэсэн нэг тэ тажигаах 대형 다재가 고쳐 나면 지금 또 여기 들쯤 바쁘고 그렇게 나타지 시대 파파는 상거 제가 좀 바쁘고 여기 담누고 제가 고대 되는 거 전도 타만님 지금 상그
0: 저기
1: 소리가 되나 단지 그 고쳐는데 그러나 같이 그 돈다 그지를 마음을 찾고 회장나 그게 제가 돌지게 지름도 마지 전데디 다 뭔가 지금 다 친구 진지당 되는 말 용 정도디 다 지금 친 되게 진지당 되게 다 지금 양고 먼치 당 되게 다 지금 같이 전부다 거 돈도 많이 나셔고
0: 옛날
1: 다 뛰는 이 돈도 좋은 저우 다 지금 그게 그게 가시면 거기도 들 저던 거기 제가 그게 좀 바쁜데 다 타네 다 저던 소도 다 지금 거기 지역으로 거기 좀 단지 개천도인데 그게 좀 그래서 그뭐 다 그거 난디 쇼니타 나랑 그 선생님 나가 저거 다천정 하나 고천데 그 다천데 요아라 시거 저거 그거 차퍼 하청 친구도 어찌비 좀다지 좀든 다 지금 다틱 삼십대 좀 고천디는 그 삼십대 내가 차퍼 치고 그 뭐 다들 다 그거 미포 콘나지나 저거 그다 진단자키 저튼 그게 고천데 그 나나 다 지금 초하고 직각하는데 제가 돈도 받아 삼는 게 돈도 쉬어도 그 그래서 전에 그게 고뇽디가 가서 토테 그게 하신 거 지금 진성 제친 상들이 옛날 진성 제친 뛰는이 다시 최고 분도 그게 형 지금 삼 삼로 돈이 그 삼로 최고 분도 다친다 그 이제 다진 시켜도 그게 전 그 근무 전 그게 타서 지금 그 전도 요치 또 지금 다진 거 그런 거 옛날 단도 영 거기 좀 그 차출로 강타도 그냥 단장급이 청기전으로 몇상 다 거기 때 비자름 그 나니 지 름반도 말아 송송 때 나타카니 다 지 리스트 그 값 당아 비자름 그 나니 지 비자름 통신도 쏟아 지 그 치료분도 개통나 남바 나처럼 뒤다서다 영 쟁은 쪽스 지르송 거기 때 니음도 또 거기 전 마르고 다타나스 파게타 지 거기 지 좀 그 제스트 쏘니 지 나타모 그 지 쟁은 쪽스 송아다 야낭 지 자 캐로치 자 캐로가 나코친 챵티나 고타 고자 카나다 크디 와이 나초코 모이 나초코 다치 마코이 나초코 다스파 테 크디 타오이 나초코 다스파 카나 크디 초마라스파 타만 크디 탄 카타리 렌지렌스 타마 카타리 다타오든 쳔게 메시기 다치 시기 딕토 딕지 카나 텐다데리 타타인 쳔타타 만다치 서구하던 나치 다치 치는 분도 다 치는 일이 뭐 있나
0: 보다.
1: 네 삼치 기나니 지 니친데 지 기침 본다 지 말지 그게 삼원다 지.

0: 아니 저 만다나 담이랑 그런 용캠 봐 그게 다 참참지 기강 송초 시했던 만다 만다가 엄청 다 공고 좋도 나타부도 전에 시잖아 돔지 아 다랑 그 좀캠 봐 자히도 되 자이다던 다른 거 담이랑 그런 뉴셔라 신노가 거름도 근데 싫어할 건지 주 단달이 그 탑자면서 맥 매니 메스크 다른 년 가서는 저 게티 알랑 그 좀캠 봐 자히 그게 거름도 근데 싫어할지 매당나 알랑 그 뉴셔라 신문데요 싫어 토면 그 사우즈 먹히 대노 진생가 다 자체 롱롱 몬츠크 디 징그 투하고 토니 다 랑크르 뉴티 카스 다 담르 지고노 랑크르 드가 다 아랑콩 디와 창창 데도 코테 마타 데탕 랑크르 뉴티 카스 담이 랑콩 드가 다 아랑콩 디와 창창 데도 코테 마티아 데탕 다 랑크르 뉴티 카스 다 랑그 뉴우노 랑크르 드도 코테 아 담이 랑크르 임만탕 데니 랑크르 총캠 반드가 양 아다 그 디 스타트 볼롬도 코테 시란 자트 카미트 데도 코테 진음세 우즈게 고네 므체크 간자가 능테양 게디 담르 지피 랑콘 도조 톰지나 다응 칸라 속바 울음치 드고가 시라 쳐송나 랑코 종캠바 크르게 아다 자툼 진징디 진다즈 크치 다도코티 사우스탄 케조 하징가 카체레
1: 참혼 장부 응가르고 엄프리 참이 흑세트 님저 탕머르다 자툼 모론저
2: 레이트 콘데다나 아다 공그 조회 싶거나 담이론 코른다 거기뇨 총이나 조금 맞추고 안달라 근데 같은 경우에는 담 강도 요인이나 같이 몽속고 의진이 딱 담아가 몽콘다뇨 총에 꾸니 갑도고 냠적고 사강 딱 요인이나 디코니 카다이네 디나 테랑 그 잠바니야 같은 논적거나 안달난 레지즈고노 다통 엄마 그 레츠거나 솔로 우리랑 좀 클긴 좀만 참 큰 거 좀 큰 사랑 좀 맞을 때 땡에 추영 넘들 돌친 쇼지 그 다 돌득 판승 건간 척 거니 레츠즈 그 되나 양년 큰 만이 와서 근데 뭐 그 좋아서 그 다 괜히 그지나 랑 그 냥톡 거 랑크르 다도 건데 니 잠바 야리 니 잠바 티 코리 송 넘들 돌친 쇼다나 다 랑크르 도쿠 모마우 간 참 커 거니나 머 거니나 세지라 니 거니 추 갑다지나
0: 아래랑 고좀 봐. 단데 쳤던 그 중화문문 진틈 제크 멍톰 틈중 그 돈춤 직통 니자라 아가가 단케터나 다 쳤던 거 랑코르치득 보근데도 고된 간테 크르무구. 예나라 아 다 쳤던 거 랑코르치득 고그 아른 거 랑코르득 틈 제나 요구티 갑스 아 다 자 용캠 바 크르게 럭득 매니란다. 양나 창원 통원이란다. 양나 크르게서 나르마솜비 시파진이란다. 담무가 네톤 고디 요파 히짐트 다룬 아담 제나 랑코 예르데던 진드톰 쳔도 고디 쇼던나. 단다타부 손이나 쳤던가 알랑 고르지도 보고요. 좀 찹신 간체 니첸지 커고네. 가담스.
2: 레이트 분 데다나 다가 니야마우 랑크르 도코고 랑크르 코리 람나 조그르네 캅스 랑크르 나가다 람주 아즈 틀리 송즈 람주 아즈 틀리 송이 다 라크니 다타 말가 님들 돌친 촌촌도 쇼미 달리 단 디낭 그 람주와 다도군데 미춘즈 거거든스 디나 단 디 캅스 칼로안데 그 람주와데 미춘 호는데 응겐 커고네 남르군나 ti korni chukab dazgina.
0: Nare rin guzan ba, dan dhiga kapsi kaluwa gan ganti kargumintis zu, dan dhimdi tomchin ga shungchim chizgir, dhid khutay tawg. Dhin shuk nini xena shuk, shuk tongwoyin tongjina. Galti, ata kaluwa ga tak ga jimdang gani alankor korundi uti kapsi, abzik ga alankor na chukuna, alankor vjantag ga nyam mavzika detang, ata kasna kaluwa ga alankor dhukutay jigjina ma, yana dongjina ma, tamu shi detang dhindu tomchin dhukutay pshontang na, dhiga kapsi, ata tomchin ga jingri tsangma, ata kaga alankor vjantag, тавжи калан корначук яна ацап калан корначук а кэтэ кэрку тэну жимсэнгэ атан дэ капса арын калан кор нэн галамжу вандала ата мали димтэнг начук яна жину динчик ата гэнронзга кэ ночум зиона атан дэ цэнма ата кэ парова гэнган кэ гуна катамыс кэ тэ шо томомыш шуга ни ба мо инжина кало арын гэн ня мавжи га тэтэн ата нэн калан корначук яна цэ калан кор дугэ хара дун дун тэмыз гина дэ капса дэнтэ гэ томчин гэ шунчэн дугэ ата кало арын нэтэн жава тамсыз вону жимсэнгэ та тухама мочэн тэм жэ кэ мантум тэмжун гэ дэу тан кэ тана та кало ва гэ чэртэн гэ ланжо ан дэ гэ ата кэ мэлэ мэчэн яна шукэ яна жэнэ дугэ гэ кичэ хэр жинама тэму гэ томчин чэ дэ шунрон тэ дугэ тэн гэн кэр гу гэн кэр гу гэр омчэн ата аланкор кэ гуц кэрс кало ва кэр гэ лэхтэг мэчэн дэ яна чан тун ёчэн дэ яна кэр гэ цэдэн гэн жухсэл гэ гаун дэ тэму гэ ноч чэмбуд хөтэ мэлэдэ тан ата калуа кэргэ ата калхтаын ёк чаян тун мэк тэмцэк алынхор гэ ан жухсэ тумжинаян кэ цатын рэмбарэ ата нэ мэцэк кэ хсам жинт та кэн дэнтэ тэмчэ зуй кэ тэгэ самдум дэхэ мэк дэмэ гэ ани сэ гони та чэртэн гэ калуа гэ чэмцэн жагун гэ гантэ дхөтэ а чэньюра кэ чэньюн дхөтэ тэг начхэ кэ тэмэс гэ
2: Арей чамхун тэвжинта жавах самбай инжина та лонкор коржуг лагтаг мела датан лонкор корна ина дела чамчим жигмри зина чоко яна чамчин ганч гандазын кргонна дикони

0: 나 축가 간단간다 라가네 시기 냠제서는 망기야
1: 제제 때 시기 역할이 되나 큐런 거스 월드 서클 타무 그 돈진 됐다 선기나 아따 나는 저 정달이 키포스모나
0: 나는 다 키포치 다 나나라 동 자리에 총 잡치다 고나라스게 축가 아나 다 도치게 전진아 다 고마이너라 다 지게 레산도 치르고 다 냠제 내가 막 괜찮 너나 너는 망게 다 냠제에서는 망가
1: 제제 다 송지 저쪽으로 태안식 냠들라서 거기라 근데 영 니와서 싶을 선다서 그까
0: 아자자자 아 도모지
1: 제 그나 다 올릭 서킷 하면도 교런 게 안여고노 그 거름 그 돈에 지 사차 잠만한데 옛날요
0: 사차 잠만나 멍그레 매크모다 마루가 다 잔자 마스토가 매나 매크다 요거 돈나라 니하라 그 잡적 주들모다 안데 점차차나 올릭 서킷 하면도 그 잔자만 가르모 된다나다 그런 거 지 산에 잠반이라 지 마와나 지 소마가 남바 장에 드모가 지 잡적 남바 산에 잠반이라 때문에 지 쳐세요
1: 제 월드 서클 타무가 소진 럭히 진즈마이너
0: 옛날 옛날 나
1: 좀은 바게너라
0: 그런 바라 근데 그 다가 괜찮아 그게 진정 그라카니 다우지 로마가 진정 지금 점정 그 진정라 이때 뭐 점적 진정다 봐 아 전전에 말 없어 봐 도무지게
1: 어 제제 제그 녀르니 녀르바다 서클 타문데 럭히 글리칸데 리르 오늘
0: 아레 마르 다스 바라다 원체 바라 다 럭색 게너 다 지금 당카나마 다 지금 럭색 쇼도 뭐 다 정데 땅에 영 지금 서클 타무 저런 거다 냥나 못 가서구나 다 진전 있고 나 받은 무슨
1: 제제 테니르 큰거 다버그 손리그 시르그 니스 쇼무지
0: 아 다 시르그 이제나 총리가 내친 전화 다고 다 막아 네가 셔총글하거니 지금 잡적한 데라거니 지금 가고 안 된다나다 다 마원아 한거라 네가 다 지금 다울게 다 인데 전화 대통령 가라 땅 쪽은 원천 전화다 총코너니 다른 거 지금 소진 거 총적탄 되게 다고 된다 다울라거니 다 대적탄 또 무슨 지금 뭐하고 뭐 된다 지금 다울게 지금 네가 당럽게 산슬하더니 그게 지금 자름라던데 지금 총적 주고 셔죠
1: 제제 다 쿄랑게 타 선진아 다 마음 반난다 지금 월드 서클 하면도 지금 잡자 제시했던 거나 그것도 시키나무 달음 타도 말도 다 잠바 치즈고서
0: 단데 나카 차츠고 그모 달음도 다 저거 저저거 뭐 다우라 저거라 다지 네가 달음 때 시가 되나 잡자라 시가 숨을라건 잡적라건 티 안지나다 지금 로마 젠충라건서 그러나 단데 잡중라도 그리다 로마 망하시죠 티 안지나다 네가 럭센도 공다 수 대화나 소대다 대화나네 때 호텔 됐다 티 안지나다 들고다 럭센다 대화나 소에 개나 다우라 망초라도 좀 호텔 있나 나 그쪽에 지금 그쪽에 연구자
1: 자동가한테가 전자 대표를 했던가 다 돈나 그 추하는가 그게 지금 시계됐던가 냠시게 됐던가 추하던 칼 추하는가 지금 추하가 긴고 딱 때니 되게 말아 지금 전제나 시계다 전제라 이 탑지라 그게 지금 관중 라 끝내라 지금 공배 동특실 제 다 추어른 게 더 선지나 다 리카 그 고름 거 전이 연식 소마 진진 일인데 수 소프트레이 교통 무근가인 그거는
0: 땡겐 그거는 다 다루는 중 땡아 나나 전원 지금 원청 지금 대리 럭셀 없다 모자라야라 통고 나 몰리다 도치기다 말로 그 딜라카니라 하치르다 말아 통고리 니가 런더 쇼도 세 땡나다 수가라카니 내 지금 소마 진즈 소마 진즈 사내게 때 다 럭센데 세비 됐다 너무 다 치르죠 뭐
1: 제 다 특히 지금 긴등 그 소만데 소르초 그 치기 소르초인들
0: 아따 톰번데 럭즈에는 거다 그저 톰르다 롭트나 모이고 뭐다 롭트즈나 마다 럭셀 아 정도 말은 뭐 럭셀도 롭트이고 롭트이고도 나다 당이던데 기겐다 참마라 양치 난가 럭즈와 참마라 다지 커른 바 상세는 바 아 다지 합조 안다 상세는 안다 대전국에다 망촌에 다 대화 되는 거 망촌에 정말 다지 아르메크 호텔 됐다 다 나와 시키네 다 아니 난다 하신 런더 정도가 된다나 그쪽 나네다 녀 타마치가 잡중 녀 집중 앞에 너무 되는데다 지금 녀 녀리 숨리 됐나 같이 두개 정도다 나가는 거 됐다 때 답포라듯이 다 그렇게 나나 되게 담들
1: 제제 되게나 대른 킨데 서클 타무 돈진은 아까 티케로
0: 대랑 돈진 아까 마제 처음에 지우 정고 처음 나타버면 되고 뭐 이게 다 주라가네 네가 서클 타무 탕카 된다 안 지우 이거게 돈진 아마 아 된다 아마 지금 답디가 지금 고안한 가지나마 다 때쯤 그 답디가 나가장 같이

0: 영조.
1: 네, 저등게 저 돈진 아까 심었어요.
0: 저등게다 돈진 아까 다 화전 역했음 저도 뭐죠? 어.
1: 제제 아티가나 아타 데릉게 렘슨게 촌더 질이다 동에 치릉게 서클 타문데 지 젠땅 만잔 사기 찬스고너 지금 어떻게 그지네 지치
0: 다 다치고 나셨군 서클 타문데 지 젠땅 만다 다 가크근데 지 서클 타문데 지나 그치 고알엔 쇼콜라케네 다 지 탕카 짱짱게 서클 서클 텐 쇼코나 맞다 뭔게 자고 뭐 아니다 마임 바다 서클 타무 럭세스 그나 말이 럭세 라케네 럭세 나까 그게 다 돈지 찍게 당 럭세 나까 삼성단을 다 찍게 라케네 탕카 그게 지 토머 그 지 제 텐 쇼나 주고 서클 텐 쇼도 그게 얼마치 뭐 그게 럭세 찍 티안진다 그게 손 손 라까 도스코다 다 양아 지 탕카 그 손 지나면 좋게 난 내가 돈천다 때 총아 거우 정고다 오제 징크르 거든 소시마 도스코 라까네 그게 다때 라까 그 손들 망아 대비 대카지 그 대다 다때 나 손들 나 세크 그 때가 나 어디 거고 뭐 때는 안 봐냐 뭐 안 봤으면 몰라 근데 지 그렇게 가 럭세 다 그렇게 간다 지 럭세 양아 지 원체 그 오케 럭세 양아 지 소진 럭세 양아 지 받다 좀 하던 거지 다시 조 라까네 지 라까네 다 그게 나 차 보시고 좀 뭐 아까 고모 라카네 쉐이트 그거다 또또게 라카네 쉐이트 그거다 답디즈라 말아 되겠다 차 보셔도 그냥 그거가 다가 차 보셔도 되다 되다 나 그게 서크 탕카가 다가 서크 텐쇼 어때 징크르가 된서 심아트쇼 다 그거가 차 보셔도 좀 선부 다 지 냠제나 몰데 나 그게 너무 체체 버터 통조 그게
1: 그 럭슬 나가 흠다즈 그거서 그 럭슬 선부 랑긍 이트니 그거너라 럭슬 카이 자마 냠들이 뜸이요
0: 따따 랑가 되네 냠제요 그마 랑가
1: ཁྱི རེ ད དེ རང ཁྱུ མ སུ འདེམ ཁུ གི ཐོན ཟེ དག ཆོ ན ཡང ཁྱུ ཐོན ཟེ དག སང ན སར્કલ ཐམན ད ཤི གི ཐང སམ ལང ཆལ ནི དམ རེ མོ གི ན ཁྱུ སོང ལི གི ལམ ཁང ཁར ལི ཡང ཡི ཏ ཁི མ དེ ཤ
0: ཡ ཡ ཁ ཏན ཅི ཁ ཏ ཡ གོ ཚ མ
1: ཡ དེ མོ
0: ཡ ཡ དེ མོ ཡ
1: ཡ ཁྱུ དེ མོ
2: ཨོ དེ མོ དེ མོ དེ མོ
1: ད ཐང སོང ཐམ དེ སོང དེ ཐང ཁྱི ཐོན ཟེ ཤི ཁ རེ ཡོ ཡོ
2: ཨོ ད ངི ང ཡིན ན ད ཆེན ཟ ཁང ཟོ ཐན ཚ རེ མོ ཆེན ཟ ཁང ta chimchi gar ga ta anaka chat gyo chen chen ta ru se ton ji gyo demo la kan yang chang chung go kor ta yang chari chari yang yo ta na kan den ru pha chir na ka she na na ka ni kha tsak chik ta mo zo chari yang yo chen na na ka ri ri she na ta ta zo chimchi gar gyo ko ti na ni ta hen che ka zo so jing ga ta u ma shik chen ra ma ta ni khang ga cha ni ra ma 다네 이제 나 다 당선가 주 학생 혼적 시군된데 뒤에 한 천이 다조 다지 스톡은 느근된 적체 다 담어서 지금 던적라가 샹주거 담어가 이렇게 다 나가 니 하석친 남아서 차례 용요
1: 제제 친냐시즌
2: 니냐 체콜도 지세네
1: 다 나가 니 하석치고 저런 게 지너
2: 아레레 다 장자 강조 천척거나 다 강조 망나리 그 공사 전부 그 공사 자 담바 나도 혼자 다 튼츠히르다 아주 초하득당나리 대인단단 디능나다 리르클라카나 아주 흥흥 다니 사건 살캉 지천천에 아주 친치그 지천천이다 아주 지금 당선거 단 지주고 티코르타 지천천이다 아주 때 돈지고 다 리르긴 아무 나카 시저오너리 다 용서 조하는 거 녹이 셀리 토노 그 돈지 시장장이너리
1: 제제 다 키추 튼속 다가 속 키추 튼속 내 선제나 다 산이 어른 그 튼속 내려라 삽수 여름 조기도
2: 아 산이 전 사종 어른 그 산이 짱짱 아 태원을 다 안다 종어라 종사종 내요 클린 콘택 나는 그 다 다와 나 녀스톤 녀가 하다와 저는 안 고츠 다 다와 담바는 하다 지그니 도모스긴 그런 거 좋던 손데
1: 제 능그 튼속 능그 소마 소마 향조 이너라
2: 용서 적화 향조 시장장 이너 향조 다조 지금 럭세파 흥거 쇼고 럭세파 뜨가 뜨가 되면 다 잼바는 용적 나마시
1: 네 어다 탄송은 그 소만 소만 선이나 다 마진들은 그 현소의 놈 말도 그 너네 지금 어 소르초이 달리 현소 얘기적노 도 말아
3: 어 마지 현소 다존다 쳇서거너 아전전바가 현소 고르즈고까 아전전바가 현소 터치다 다 서식가 현소 그초 탄초가 선이나 로치가나 서식가 현소 자리 자리에라 쳇성이 거너 다 아주 지금 삽정나 모일 타일에 다 장자가 강존다 다 하자 제체 통주 강조 가장 제망 앞 통주 타일에 다버 인지나 다 총이나 리고너스 그 장자 강조 가장 세나 가장 통 선다치고 강조
1: 제제 장자나 다버 가정을 그 강조 통 숨고 그세고 그 어 뜻 정말 기초 처음이 잡에너
3: 뭐초 처음이 잡나 강조 선자 공스 찍는나 다 자마라 이케스트나 공스 찍는나 어 단녀 선치 자리 너무 욕 너무 그 공스 저 다음 봐 오늘이 대인타나다 패치는 거죠 단녀 니자라 찍고 그 공스나나 뒤 한채나다 숭그 항소 동 선자 찍고 그 속은 옷 잔자 채용 그 항소 다시 그는 거죠 천속하는나 다 항소 니자 너무 욕 선자 안 봐만 봐도 너무 욕
1: 제제 그런 게 있는 항소가 진심 봐이나
3: 아 나타 진심 봐리다 아주 그 Zongrambaga talang, taninjina, Kurambaga talang, Tatarinjina, Shangchenbaga talang. Tat Zian Chalata, Jumata Downy. Tamuri Tata, Natsunjina, Ta Shangchenga Jinzambaga, Hangi to Yonari.
1: Rachel Rangina Shangchenbaga, his oligi, Jinzambaz, Nungitani, Tatarta Chuga, Sanita, Tonzig, Chashik, Sundu, Sasha Jambaga, Kansotina, Mandas, and Shu Kansotan, the Nata Chashizu Kundurkilu.
3: Oh, Tata Yoka, Ta Chenzag, Hanzonde, Ta Chachira, Yotaner Pata, Sacha Kung Yenda Liunu, Yonsu, Wok, Ligunis, Yonuta, Yon, Chenzag, Hanzo, Changchangri, Tanga Chitanga, Mushu Hanzo Tansuko, Tower, Tadinu, Injana, Hassan Linery, Nach Chamdu, Tanimaran, Ta Jishungolo, Taninjana, Ta Sutun, Gansu, Taninjana, Xinjiang. Та мали сазгме жүгүрү жүгүнү та цагы тонтонг мошо шанзы хангзоди та ngчилли тана та марагара масарга маранизли танара та пачир та икеге шану илди тавка та тонгумагы ngчитэ чиг шасуны инжирба тен тана жамбанара хангзо ё ё кого кнана азо андуна хангзо ё ё кра та ngчилли нора жамбага динонига та мандра нга та хангзо тэнцхо цусури мо тен тана ранникра сонг жангли нора рангли но адар тана та мандра са чэпр ерзгок чазга дина чанзаг хангзогын та жин денру ранг кунденру тксаог тангмаг ади хангзо ханнаг хангзо тиг лихтан та манжра де танг та тайлигуга хангзгина чазгинда тонди чанг чонгзил линара та папел де танг азо ханаг лихтан анда та чи ыгынзыр тамота чигра маква де танг та азо хангонг лишо тестер та ли сунада тангчу жанзанг хайг тела дику та тонари
1: төрөнгө ингена хөнлири лу чумуз горсонс
3: nga lu chari kasani ta ngu sami ta li tangs te na ta tanga lu nga chinga tgari ta wartang lu san ch sobje ta mos ga li tangs
1: re chu yarmana rang yug lolen samare khozoina
3: a yenare tanga zo gegen ti gegen nga zo gegen ga gegen ngu khiga а тайната ти арнгунг гигенру харатал сона а тагапу тама азу чи чамчи канаран та гургугазе одурын тама ганагаран та чи гургуну тлинис гиенс телиг зижигтэл танирын жанта та не гигенг гигенту зура ти хомаинс тайна нгара ти хома та жанта та нгара нги меншана шангну бол хомара нгарын гчани жара синчи тамзу нгарын гара хома
1: чүлгсэнди та чү ярмына не тосмыз кетэнсан
3: та не тоссын та сыска ба та не тоссын ки енче та сыма тикра та кана тепи та гэмба тамчы кешана мычу хангзо гэ жэнди та узу чи хангжэ зинде чука мычи жапанда инжина та гуйцэн на мара чэни зи тасагу к та чэзга зина та хцэн на мара чэни ачу шунг ачу гэ амду гэ нэнда сэн на чэни ре тэна та узу гэ лхцэн дила яра сэн гэ лхцэн инэ зи тасагму тэна рэн газу ра яра сэн чи хэрти итгэна зи сэн гэ сача яра хаса сара тэрсэн ал дижгну гэ та зо чи тина та 파적 쇼즈이나 좋고 기적 땅즈이나 좋고 아름문드 쇼즈이나 좋고 성망 그 다가 안도 강소 산자 강소라 이게 그 땅글리 리 쇼니가 다와 그 패처 직바 직정 다 특이적 땅 파적 땅 그 강소된

0: 노즈
1: 야, 다, 뜨는, 에, 쉐, 나, 다, 쉐, 고개, 티, 가래, 가래, 가래, 야, 다, 아, 루테스, 그, 진짜, 하마, 빌라, 그, 뭐, 딕스, 기톤, 너?
0: 야, 티나, 탕, 지, 마, 글, 인, 나, 알마, 루테스, 그, 진신, 파마, 빌라, 그, 세, 얼, 누가, 먹는, 데, 주리, 와, 진, 뜨, 고,
1: 야, 고, 진, 씨, 고, 진, 씨,
0: 야, 좀, 이, 그, 야, 디, 무. 야톡부나바티나 참다니 나치 냠크치클와 쳇텐자가 쳇선줌즈가 치크싱 조세르군우가 멍른데 센치낭 주일

야 지뎅가 냠큰 쪽 보남바 다르타 체적가 녜름 든준 심반데 와능 튼지 포냐게 다통린 생긴 참드니영 알마 프모로마게 유파말랑고니마다 세르궁가 망르즈 참메 녜름 들그지야 고르이요 디나 쪽 보남바게 영 알마 프모로마게 유파말랑고니마다 세르궁가 망른데 판츠나 르그지 거삼나 나츠 다통킨게 카브릉정 특급된 치그 특습니가 선든 어른아 땅 특급된 치그 특습니가 선든 특급된 치그 특습니가 어른아 씀 특급 글음대 가버용버 가서시

0: 알아 렌체
1: 아마 아까도 들리지 뭐
0: 아래 공 장소 많긴 해 근데 그토가 더너라다 나 탈거다 요라 마송아 체크 사카나 와요야
1: 아마 아마 다 소소소 원래 주 아래 공 장소 많긴 하다 진이야 거야 다 참아서리야
0: 아 아래 공 장소 많긴 다 사거지 지거라다 오나자 너 간고니가라 대치 송었다 찍찍지 사타야 너 간모 송거 덕대나 캐니 얻득지진 요거노 초목사세 그 초치
2: 치티라 다 머게 크르모 템케니 마람 밥트 노르크
1: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기나 무즈 찌가 송족기
0: 머게가니가 약 처먹은 건데 땅이 힘들다
1: 아마 무마즈니나 나 닐라나 아마 맹카나지 치지타나다 다르츠칼로 송노리야 아까
0: 오이
1: 나 맹칸트 니나다 닐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구어모 지나 리콘 사차기 때문에 나는 좀 화롱 사차기 때 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0: 저 그거 알아 난 골룩 거라모 난 나쪽에서 너나 계속 화롱 거라오 초로 거라오 장송 만칸이다 샹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적고야 만른다 까지 메크 나 가무랑 아니가 너네 덴톡치 거랑 아다네다 아랑기다 골모스 똥스가라 구마르구타야
1: 아마 다 쳐서기

야세댕근양군족부남바 다영디 초거근거 대군거 와능 천지포냐가 타통근 렌첸데 동침데 닌주고등다 렌첸데 체릉 로마거 좀지글레데당 체적근 예름데 좀바긴 렌첸데 좀진간 커와 체릉 자히등 스타클와 시글루 제초스타클와 응적 체릉등 손마른친의 니긴 틀 남바 초르 자히데르시

0: 통티 용위에 담스러랑가
1: 냐구남바 통디 담스러랑가 시비 렌츠나 덩아치 체남라 렌츠 디트부당베위 제초수지 시진핑지 종위가친데 카우성라 중국 공산당 원인이 롱크루자 등어랑한 코르르 템들 시비 쪽토고 송실지 바당을 제초주지 시진핑지 상해를 도시부당 급지 송실가친라 돌는 첨부시지 바지급샤라
2: 다듬비 치제증이는 빠르다 점비 돈통 주제비 렌츠 디트버상 중국 중앙의 제초수지 야급지 주시 중앙 아무리 주시 시진핑의 소미가친 중국 공산당 원인이 루야 등아 코르르 템들 시비 쪽친의 당가 송실고 효 Зомхили нанти тантона. Лунгов дятнга я жин

0: camping nang khabda yin ura tian jin ni adal long ndar ka si ka chim bo ro den khang la ka ni ndar ka chung da chu hasra gonu chinu ndo to ngi ta na ta gonu chimu lu chi ting ni ya na par hasin ni ga lu ta chi da li tan kri shi oni na ya na gonu to chi chi nu ti chu ta na xie ra ti ju ti chu na ga chang ma sa ra ga ri sa u ti u ka da ge song da den khang ka chim bo de tian jin ni ka chi ni per ta hi gonu amang tu chen ngal da ta wa jin na ta chung di ngai khung go lok ta ra si ta na yang ma mo chum khung go song de ja chu tong de li dok te ta lon do song de thon bu ja te ta na ta ja chung go song chu ma tu de mo de di ku a ching i par ta da ma mo chum khung a che pi kur ka ta ndi chu ti ka re ndeng na nga ta ndi chu ta re si ji kur ka ta ma ni ko song de ti lok te ta ngai khung go lok ta ra si je ndi ji na ta rang go ndi chum khung ga ra ti ja chu tong de mo de
1: 公个聚会的地带等于我去讲这么入局个蒙出了经个聚会这部你搞不懂的样，有理论啥物事想谈？对呐，讲这么入局个你谈呢？蒙出了经个个说呢，学校更多是我做成嘛个，有理论一个人呢，你说呢？跟了个嘛，看不得谁呢？
0: 哎，高松对呐，他们蒙出个经个个，就你不是，都那感情中那确实的对呐。 다 쇼니카가 다 쟁을 그 얘기 있나죠나 간자 얘기는 아주 하정 개친 모들
1: 아리
0: 아 다 간자 얘기 찾든 그 간자 얘기 쟁을 그 간자 얘기 있나 쟁을 그 남튼도 사위 군들 쇼니카 그 님 톱등 그 토크냥 등 총군들 톱등 엉정등 카플 엉정 디안진이 다 골무 그 가정 디안진이 고무터 고출 예수 디안진이 다 고무터 치당나 이 로드 치스 이지기나 더 디엔치니 고무터 제고리 니마당 연나 피라 테쿠 니마 저 치치니 임르고 디엔치니 단디 가슬 디츠 따라 마시나 디영 다 땡클 지그나 추는 가슬 마시나 디 로그는 주라 연나 다 고무치 마치 치그 가슬 주르 더 사위 니가 와라 땡클이 드고는 가슬 다 스토리 쇼당나 같이 다 얘긴들까 요터나 다 추운디 판튼와라 고무크누라 디안체니 다 고무크르크르카와 다 공니샤누트르 고무트 쳇그트와 고추니나 더 디안체니 로그장우트르 디안체니 다 판튼 슈니카가 송달이 땡크슈누 로그트르 더머니 다 추 로그인데 인지나라 네킹 로그타라 영나 디링 토주모나 다 몽참큰거라 아지압추 모튼 디모르 데노나 다 jatum se kunda go songdali ta ta ge tsaden ge yana lu yana me keng ge lukta songna nong chang kong ja chu tong de mu de
1: ji
0: de no na ta che ik no na chu ni ta tan ke ge lu me li de do na ta songda chi tan ke ge lu me chi na ma yana to sa wu mo shi ji na ma yana pan sen wa ge che ik ta yana ter ka sa wu me ta na ma mong chang kong ge songda de yang lu de ja chu ma tum de mu de yan chi ni pan sen wa ra ju ji song do na ta chi ni pa to songda li ta 참팅그 다른 제달이 야라 챵티곤토무 데노나 야라 챵트무 록취고치카와라 너치 톰을 송달이다디 뎅흥그 얘긴들까 참았다고너 뎅흥그 얘긴들까 참았디달이 다주 망트크 쳔그징노나 다그게 티츠 니야그 티츠난도 노 노흐슴과죠 다챵탕그 데난디 탱크크 너니스티니티나 카스 다이주든다마토무이나 티안치니영 니야라 몽오톰카 챵티기테나 더 추니 일라칸 자카토 추티엔 하정 가크운 디무르 데나나 추 상마 니퍼트 님주 군체드로 세지나다 아망클 쳔그 그 소진디카 어추 상마 그 단디 쇼니카 그 도이니 멤바이나 젠조 고니야라 셰트기지나마 도모요토나 마추 차트 로치 만나르 손다 니 이트가 상마 치치니 이타나 가스 도이니 멤바 요나 노나 젠트메오 반다마 딘흐 젠마 임바나마 디무이나 마치티 차트 로치 차톤 마자 디한치니 차트 로치 모톤 모틱 ti jeku jatum dandar taimar, ngandar kirgun, timu zuri.
1: Zhe, zhe. Tini yung na, mungchu ka jing gacho na yung chumdak hibsha minyo wazo ga. Gyan laka shu ni, janchum rukchur ga, mungchul jing ga, juhuin da, jubgu ni gab towa, mungtung ga juhuja dang, machiksa gang dho ni nang, di shu ni maya kabda zi na.
0: Zhe, tini yung na, jatum ga song dali, tankir tara ngachi, di korum tara jubgu urka wa, 다 망트 그 쟁의 그 조제 당연아 쟁성 그 망튼 그 조제니가 다 자주 자그 이 나영

0: 송달이 아망트 그 쟁을 그 조진도 송달이다. 도브덕 그 송달이 완주 땅나 깊은 나 지어 타이크유 노도무드. 대나나 어춘디 환주라 각크 오는 그 도브덕 만나스 편주지나 다 진우고 골문도 그건 좋아 그 시 대친 누구 도무드. 대나나 너치 좌트 모록추 이코리카 도무르 좋던들까 너치 송달이 다 도덕 만나 그 다 고음 채는데 렌주 땅이나 그거 송달이 좋아한다나 그 개편대 송추위 중도 돈도 개치나 좋네. 대나나 아망틀 그 쟁그 그 조제 망시다 참마 체스세지나다 모시 또 모시 와라 쇼노 도무 조제 딱드겠네. 대나나 네 송달이 담트리 누가 다 천장도 토가 디코가 자트모 록출 만나가라 니 고머 송달 담드글라이 특티네. 디한체니 다 조튼도 송달 담드기 다리 탁지했더니 다 도덕 만나가 송달 개편 땅이나 멀리 그 개편 땅이나 그거 송달 환준디 중국 대송디 송추위노 도무지
1: 제과 진치 제겐 럭고니인데 뭐 쉽팅은이 셴노 티지 치시바인 징틀 망출레 징게 차코니 잔츠마 록슈르게 망와나 샤와 치틀 리진은디 쇼니 카다레나
0: 헤 테나나 다 너추 다 잔츠마 록슈르 그쿠크 샤안데니나 당치 수 망출 징게 쇼나니 아 다춘디 초아야지 당나 쳇송 베지게 더 땅텐달리 다 망와이나 추카나 다주 망출 징게 조진다 지 망누던 거들 제뇽 조지민 때문에 대나나 도머는 너치 송다리다 탈름 망아듯이 달다 아 다송달 자툼 텀릭 뜻적 쇼군데 니아즈 노주터 치클라카니 다송달 망 망쪽 송달이 망툴 쟁은 건디 쇼크 자툼 그 니시 쟁인지 주라 아다 망툴 쟁을 세고 니코콘 제유 그 자툼 당 십샤 들가 시주 대한좀 수음을 치송다 그거 지었다 니 송달이다 아망클 쟁의 그 조진도 진용한 조준디라카 니안도 주대인 회진 조진아 다 정마 그 송달이다 아 주 망망 쳇고 송달이 다 가슬 반츠나 골무드 그치 고도나 살든 그 송달이 그제기도 치인저 고니나 영나 다디 녹도 치단클 이고니나 아 디슈쿠르크 다 히샤트르카 옐라 요트노 토무즈 아 티안체니 니야무라카니 마치 샤식라카니 너치 송달이 자트모 록추 그 고름더 송달이 아 다 송달이 망프 쟁의 그 교육 자치등 아 요나 디스티니 달이 너치 송달이다 아 치 펜슨 속박 고니 당치 망프 쟁의 그 교진더 그 드그제도 쓰기다리 다 교든더 보이나나 디토더 교든더 담드기 춘 담드기 디토더 접주라 요나 자트모 록추 이고는 만나더 어른 그 개펜더 연아 골무 마동아 도는 뜻하기 논무지 그거 참튼 개강대 송추위 주 뜻이기 대당 쇼라 송달에 너치 송달이다 아다 쉐트 망아도 쉐달이 사양지기 당연아 니 탈음 망아도 쉐달이 자름 소소가 쳇득 당연아 너가 쉐달이 다 도덕 그 송달이 자침 올롬데이나 죽 자침 오록추이나 죽 니 람릭이나 죽 너가 답디 튼지 대안체니 송달이 다 용주 답디 문누가 만나다나 다 람트르 그랑누가 망초가 다 송달이 탈음 남바 망아도 길달이 그초 달음니 자침 오록추 당나 자침 올론데 도주 뜻이 대나나 자침 오록춘 너가 송달이 아망툴 쟁의 그 조제 접고리까 도움을 송달이 같이 아랑니 그 자침 그 기피아 당나 자침 니한테 소 송달이 다 시아가 요코도 되달이 다 지역적 대인적 당나 환주적 그 대인적 다 준디 니슈가 니아가 강력한 던지
2: 대나나 다 지금터 주 다 대런 그 조회 예시 당연아 자침 올롬지 단디 능거 능신들 같상마 쇼디기 달이 지금터 준디나나 수치도 세지나 다 추창마 그 희고는가 난가 그 희고는가 나카가 자주가 뜻나 봐서 지금 셰주이 지치 세지나다 망출 쟁클라카니 딘흥더글라카니 아나카 흠터 시 같이 맞으리 지치 세지나 다 반성하러 주는 거 제이기 땅이나 아 제이크 제누가 만나가 톱탕가 언탕탕이나 만나가 다 고르무가 가정당 로그당이나 디초터 같이 아니글라카니 고무터 치달하 거니나 아 뜻이 선박라카니 반성하러 다 갑다 이누라 요나 떠치그 디안치니 다 아니글라 간치스지나 다추 록라카르 쳇튼가 망추 크칭근데 라카 론데 어추 단디 첨컹거 송 단디 자츠 토노이 록인지나 쓰지나 아니 큰 록다라 송나 다 자치 주제 처럼 지존데 모이나 다 아니 큰거 간디 첨컹거 자츠 토노 도모르 디코가 가스 론데 토노 도모이나 자츠 모토모 떠르 디안치니 다 록라카니 추 Londa tankli shiment moinanda yang achundi yara riach samjon tomudur to niemus samba la kanie chunda tirsheri kulika tandi undi ditsundig la kanie nimju kosa chisadur chertang ge ditsug la kanie chu mangtruk chengul chojin da tawzinjina lu samga na ni ta sonda ta kaina chung timur ndi lu sma hana da sona yo kgi tirsher ke tin dan chu tsamjog chugna ma timu na to yo okchi ta gomut mashina yang ra chat ti tum dechin ra ma yo na wara yig dechin ra ma timu mashina ti tri tri shik ti tsamjog chugna ma ter ti an chine ma tsik ti tsunda injina ta chu gomut she ti ju ti tsut tank shimen ra ma yo na ta ti ni ni tsin me la ta song da gomu ne kun da ma ter ᱛᱟᱛᱟᱣᱫᱤ ᱛᱤ ᱦᱟᱱᱪᱤᱱᱤ ᱛᱟᱪᱩ ᱡᱟᱢᱩ ᱦᱤᱯᱥᱟᱵ ᱡᱟᱢᱩ ᱡᱤᱱᱟ ᱛᱟᱪᱩ ᱠᱟᱱᱡᱟᱜ ᱞᱟᱠᱟᱱᱤ ᱟᱪᱤᱱ ᱨᱟᱜᱚᱱ ᱫᱟ ᱟᱝᱟᱥᱤᱨᱮ ᱟᱝᱟᱪᱮᱥ ᱱᱮ ᱡᱤᱱᱟ ᱛᱟ ᱠᱚᱱᱤ ᱨᱮᱥᱟᱛ ᱥᱩᱜᱩᱱᱤᱠᱟ ᱜᱚᱢᱩ ᱪᱮᱱᱩᱨᱟ ᱞᱮᱱᱩᱱ ᱱᱤᱭᱟᱹᱜ ᱛᱟ ᱛᱚᱯᱛᱟᱝ ᱞᱟᱠᱟ ᱱᱤᱛᱤᱛᱜᱟ ᱥᱟᱢᱟᱱ ᱨᱟᱜᱚᱱ ᱜᱚᱢᱩ ᱠᱟᱝᱨ ᱠᱟᱝ ᱞᱟᱠᱟ ᱠᱚᱪᱩᱭ ᱛᱚᱱ ᱛᱟᱪᱤᱱ ᱨᱩ ᱛᱤᱭᱟᱱᱪᱤᱱᱤ ᱛᱟ ᱠᱟᱥᱞ ᱠᱟᱱᱡᱟᱜ ᱱᱟᱝᱛᱩᱱ ᱛᱟᱝ ᱜᱟᱥᱩᱱᱟ ᱪᱤᱫᱟᱨᱤ ᱛᱟᱯᱪᱤ ᱡᱤᱱᱟ ᱛᱟᱜᱟ ᱪᱤᱪᱤ ᱤᱥᱟᱣᱤᱱ ᱨᱟᱜᱚᱱ ᱛᱮᱢᱩᱫ ᱛᱤᱭᱟᱱᱪᱤᱱᱤ ᱛᱟ ᱟᱪᱩ ᱪᱚᱡᱤᱱ ᱫᱚᱢᱚᱫ ᱥᱚᱝᱛᱚᱱᱟ ᱛᱚᱢᱨᱟ ᱪᱤ ᱫᱟᱢᱫᱤ ᱪᱤ ᱤᱪᱤᱱᱟ ᱭᱟᱱᱟ ᱟᱪᱩ ᱥᱟᱱᱤ ᱠᱟᱝᱜ ᱢᱟᱢᱚ ᱴᱷᱟᱢᱠᱟ ᱥᱮᱛᱜᱤ ᱪᱤᱱᱟ ᱛᱟᱨᱠᱟᱭ ᱪᱤ ᱪᱤᱱᱤ ᱫᱟᱞ ᱱᱟᱝ ᱟᱯᱴᱤ ᱛᱟᱱᱟ ᱛᱚ ᱡᱤᱱᱤ ᱭᱟᱨ ᱥᱮᱛᱜᱤ ᱪᱩᱞᱟ ᱠᱟᱱᱤ ᱛᱟᱵᱫᱤᱱ ᱛᱤᱭᱟᱱ ᱪᱤᱱᱤ ᱛᱟᱱ ᱫᱤᱞᱟ ᱠᱟᱱᱤ ᱟᱪᱩ ᱛᱷᱟᱢᱟ ᱜ ᱱᱤᱢ ᱡᱚ ᱜᱚ ᱥᱟᱜᱩᱱ ᱪᱷᱟᱥᱤᱫᱤᱱᱟ ᱛᱟ ᱟᱪᱩᱱᱫᱤ ᱜᱚᱞᱢᱩᱱᱫᱟᱠ ᱠᱤ ᱛᱮᱡᱩ ᱞᱟ ᱠᱟᱱᱤ ᱛᱟ ᱛᱟᱝᱢᱟ ᱱᱤᱱ ᱪᱤᱱᱟ ᱡᱮ ᱟᱪᱩᱱᱫᱤ ᱯᱷᱚᱠᱩᱨᱤ ᱫᱟ ᱛᱤᱱᱟ ᱛᱟᱨᱚ ᱪᱤ ᱠᱮᱢᱯᱤᱝ ᱞᱟ ᱠᱟᱱᱤ ᱥᱤᱱᱡᱩ ᱜᱩᱫᱤᱱᱟ ᱭᱚᱱ ᱛᱟ ᱟᱪᱩᱱ ᱫᱮᱱᱡᱤᱜ ᱨᱟ ᱨᱮ ᱛᱟ ᱟᱪᱩ ᱡᱤᱱᱤ ᱟᱵᱤᱱ ᱠᱷᱟᱱ ᱪᱟᱨ ᱛᱩᱱ ᱛᱟᱢᱩᱫ
1: ᱱᱤᱝᱠᱱᱟ ᱵᱟ ᱛᱤᱪᱩ ᱪᱤᱜᱱᱜᱤ ᱛᱷᱟᱝᱫᱤ ᱪᱷᱟᱢᱪᱩᱝ ᱫᱟᱝ ᱡᱮᱞᱢ ᱱᱤᱱᱪᱤᱱ ᱫᱚᱝᱪᱷᱢ ᱫᱤᱱᱤ ᱡᱚᱜᱚ ᱞᱮᱪᱷᱤᱱ ᱫᱤ ᱡᱚᱢᱡᱤᱜ ᱵᱟ ᱫᱟᱝ ᱫᱚᱱᱡᱢ ᱵᱟ ᱫᱟᱝᱡᱤᱱ ᱪᱚᱢᱚ ᱤᱱ ᱡᱚᱢᱡᱤᱱ ᱜᱮᱱᱠᱨᱟ ᱞᱟᱡᱟ ᱡᱟᱦᱤ ᱫᱟᱝ ᱡᱟᱦᱤ ᱫᱚᱱᱡᱤᱵ ᱤᱱ ᱛᱟᱠᱞᱚᱣᱟ ᱯᱤᱞᱩ ᱤᱱ ᱪᱮᱠᱤᱯ ᱛᱟᱠᱞᱚᱣᱟ ᱜᱟᱝᱪᱤᱜ ᱪᱮᱨᱟᱝ ᱫᱟᱝ ᱥᱚᱱᱩᱢ ᱨᱤᱱᱪᱤ ᱤᱱ ᱞᱮᱱᱪᱤᱱ ᱫᱚ ᱪᱚᱝ ᱡᱤᱝᱪᱤᱱ ᱫᱟᱝ ᱤᱥᱮ ᱪᱷᱢ ᱤᱱ ᱛᱟᱝᱠᱤᱝ ᱜᱤ ᱨᱚᱠᱡᱤᱵ ᱥᱤᱯᱟ ᱤᱱ
3: ᱥᱚᱨᱢᱤᱱ ᱢᱮᱥᱩᱱ ᱢᱮᱝᱜᱩ ᱠᱤ ᱪᱮᱞᱟ ᱴᱟᱝᱠᱞ ᱥᱤᱭᱮᱫᱩᱱ ᱠᱷᱛᱚᱭᱤᱱ ᱠᱟᱨ ᱥᱠᱟᱢ ᱠᱤ ᱪᱮᱵᱟᱛᱟᱱ ᱟᱞᱚᱜᱞ ᱟᱨᱪᱤᱜ ᱛᱤ ᱟᱞᱚᱜ ᱥᱚᱥᱩᱞᱫᱤ ᱵᱟᱨᱞᱟᱵᱤ ᱟᱝᱜᱤ ᱩᱛᱟᱝ ᱜᱟᱨᱟᱝ ᱛᱟᱱ ᱡᱚᱜᱮ ᱵᱟᱛᱟᱱ ᱟᱞᱚᱜ ᱥᱚᱥᱤ
4: ᱛᱟᱱ ᱵᱤᱡᱤᱱ ᱪᱮ ᱛᱤᱥᱞᱩ ᱪᱮᱨᱜᱟ ᱦᱤᱱ
5: ᱥᱚᱨᱱᱤᱱ ᱚᱥᱠᱞ ᱜᱚᱞᱩᱱ ᱪᱷᱤᱱ
6: ᱥᱚᱢᱤᱱ ᱚᱥᱠᱞ ᱟᱞᱚᱱ ᱪᱷᱤᱱ
7: Nyam khu namba chen namba de mo yena terang le chir chi che da dam bi chi ne kha dang a jar chi che da chi bi chi den wo chi che da chi bi chi zhi yan la za da wa shen shu ni thang bi sa ren jer nyam zhong de chen qian nang tu na na di jiu shen
8: ma ge meng de wo ru zong ni dang ru jin zhong chi ji a mang chuo dang a de chi li ji le wo xar wa ji
7: Li Shi Yi, Chongqing de Shu Shi.
8: Ade Ku Ji Yi Sa Xi Ge No Ji Nian Ki Ngom Le Jian Ngan Le Shi Ye Bu Shi Ge Bi Zhe Ni Ru Da Tu Dang A.
7: Zhong Hui Ku Er Song Di Ru Jin Zhe Shi Ji Bi Ni Shi Dong Ni Er Zhe Li Zhe Zhe Ge Xie Gu Cu Ren Gong De Ben Guo Sam.
8: Shang Qin Ge Mang Qin Er Jin Le Yun Tan Kan Ge Du Shi Cu Ba Wu Le Rang Zhong Zhong Si Cong Er De Lu Bu Zhong Dang Er Du Shi Shi.
7: Cu Ren Gong Ji Er Ya Ku Wa Zhe Zhu Le Ge Da Qia De Dang Ni. Zhonghua Marikji Thamung Sambi Chimshin Zikchen La Ramdag Shebi Shegu Bengur Sam. Shunni Nangtong La Shivda San Shu.
8: Zhongchirna Tangrib Jin Zikchen Ji Shtenji Gachin Tang. Magmang Ji Vderchil Tsobi Wartung Gachin Shigin. Jechibru Ji Xi Jinping Ji Zhongchirna Manam Ji Jigirdin Tsua Rosa Shigin Bi. Zhongchir Zikchen Ge Chul Ngibar Da Magmang Lan Tsua Jiburu Tanjig Ji De Gogni Ang Tangburin Jogi Badang. Tongkong Yagki De Magmang Lan Jogi Shibdan Yule. Talur Chagni Su Si Magmang Diurun Zambi Ndakhi Lakhtar Nantam Shidi Magmang Jin Tsui Pichil Dang Khori Ka Pichil Zhongchir Jin Jansu Niwab Jir Jinchil Me Baram Thorab Dang Di Tangrib Jan Ji Magmang Zhongchir Ji Vderdu Lirchun Dang Amang Tsu Dirchil Ji Huayri Xarwab Ji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야트코나바타나 코네 나치란 치트 칸사글마 라트르치클랑비 텐친 하마르길라 칼스고누구 몰라냐몬디 냠그 로뇽징르타나 샴니 치치크 생인나비 겐트 고브리시오누구 참디르치 세코콜마 세롱 초글랑비 스테시스니 갈랭냐모즈긴 나바초그 튼든 땅 참비 몬덴시

야 토코나바 테나 타리글레 츠나 톤섬 데넨 조규 레선 데거 손드가 바탕 좀딩 간크바 세롱 다시라 다클바 시구 쳇쳇바 다클바 간토 세롱 땅 손은 머린 친이엔 그 지미리 츠노 나수영 쳇좀 타라 다시 될 것이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너제라
2: 대친너제라 레이저분남바 디다타 체직 달롱나위 시등 차총먹가 가튼튼 전지만다는 찬지 공호 상친 용제 대친세리 라신잔들 하스가바 거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데나 토머 데릉게 가스트근데 질리 찬진 팔미 인잔들 라시케나 잔신 응스트가 동모 골군 잔크니 톰비 라와 로든땅 촐룬 잔크니 톰비 알마 미친 친이레 처메가스나로

무스가 여장금 종아디네야 나가 무스가 여자자자야디네야 공샤루스가 여자천통아디네야 종종 무스가 여라티이나디네가글라티랑스가 여린나티랑아디네가글라티랑스가 니티친 종아디네야당시르스가 여짱거로가

부디 하루에 다 조청어들고 뭐가 정이나 담아가랑가 좀나자가 이나디 하루야디도 꼬리 춤들가장아로 이나 단들가장아래리로 따지죠 꼬디 하루야 또어렸나리 막아드나 주다로 우소리 니가 지나마 이나디

당하지 하루에 말을 띠가리 대치나 동원이 구 땅을 아루고 내리 디라질 띠구디 하루 조석을 세면 도요나 샤유기 징아 샤모리 세만 뜨다 여기지

0: 소주 3위도 유럽에 소자라 닌티리 라리아 자부의 포 유지 주버지 디니 계급티리 닌숨 능수인토 록도윤타 소주 3위도 유럽에 소자라 자부의 포틴 숨부티 임시 데카티 자부티니 이랭기 제보식 인시 자부의 대왕기 소자라 메쇼와타 록도윤 트위센 망부시 코르교 제바라 쇼겐 탭 유지 주유버시 조르딘 착세 봉디 닌티리 계급 뒤에 카스윈 말하기 이래 초년 평통 제배 포르티숨 가고 제범마세 돈롱당 유바타 시행양 포르티직 조르딘기 루주 터린서 괴도 롱유지 주유바시 이래 년주르기 제 죽은이 내수 시계 민해 계절 롱도 장리 하르무즈 소가기 조주 배디 참제유 어지 무투디 초긴 롱의 자주 배워이나 소가디 균투 고격규 인시 주유 직접 리공기 사르구바 닌티르 시도 중화라 어리 누규 비부장기 이랜라 닝듀스 천자 톱도 미주고 마세 이랜키 김세 계급타 대신 콜라시비 총례 제후로 년가 소비 뉴바 충도 동미토 백공 어리 이랜라 믹베 막튼 자주 모튜 대비주 인시주 유바시 이스레 계수마기 지급 척주 변기 닌디리 이랜키 튜브라 두고르 치미 임바타 제도 먹터 라스 세규 제지 제스 인시주 유바시
1: 디글레 쿠네 비원네츠 우르스 교송부이 치주르구니 우르스 마키 디니폴로 피드로프스키 서쿠키 오늘 로이이 유미 되네 춘진 체심마세 쿠콘 게타 주시고 이나 요린 초라 동디 다유 지주시 요린 기종통 지린시지 닌테라 요린 마키 닌테라 우르스 응아코나기 미빈라 강핀 동디 다유 지주시
0: 세가남수 공세성 주린 주쇼겐 다오유준라 단데제원게히 대생경원한게 다오세린라시
2: 妹妹大姐去俺就老爸的出地鸡妹妹不姐去俺就老爸出地鸡出地鸡去俺就出之连把起长度不变之中以母亲心思连把起米鸡去这样是江浙切错娘州人的这碗里恩鸡点点阳餐喜气色出康喜气与其民男共我起
3: 미리카케 퉁지야게다 퇴몽 구비니 중화미리기 속자 내서다 뚝쇼 내서 여완 내서 제이